0: 那么，所以敌人经常做表格的内容呢，托马拉南中南中提双脚堂提及表现，共党对面对面在南堂西林基地巴堂表现责任被相同，你的熟悉。敌人经常做表格的内容卡工作需求，托马拉确认西林基地内容空，细节平板用给屋里拉那么几把，用作对面俺的金融公司监管去目前呢，个人在哪位，南中南中提双脚新年的熟悉。
1: 저사고 된지 인도 간단한 하나서 벌이야 되나 또 서부 캐바 먹고 중어래 사다 된지 인도 지난주 얘네 영어 미루 엄마주 나라 뭐네 제 빼서 떼네 천이 떼네 어 된지 그 다음에 얘네 캐바 먹고 중 용유 당 안서 뒤로 싸워져 나라라 얘네 지원에 내 남주 따봐 뒤서기 안서 남바조 뒤로 뉴스 쓰시고 남바 적어다가스 어서야게 김진디 즉 산재비 최근 조당 거지 이미 뒤에 리베 잡았잖니 어 데이터네 아니 산재비 저로 소수 이지다 대관체 냠내치야 되는지 좋나 다디 들은 주 써시베 나버 참으리 신시 루스기 서로 아니 미진데 세기사 서로 되는지 간에 침배이나 아니 다 아다 재미 배주시하게 시기 독자로서 도대 몽대서야도 적이오래 이네 그다 즉 당사자네 김정일 개명시 교수 최선의 신분이네 이네 배신 몽대 적이오다 최고로도 몽대 말이지 소수 도달러니 아니 로준체 그 내가 개마심체 이네 교수 최선자 다가자자가는 신분이네 배신 몽대 소로 적이오래 사진이 인데 상제비 최 모르디 몽대 말이 사고도 해가지고 뺀 아는데 죽인 중에 디디 다 리베다네 땅을 파네 다 시다 람던 리베 남샤 리베다네 다 또 시야유도 찍으래 세상에 닿고 흉들듯이 이봐라 소스 로조 마시오시에 소스 개 마시오시에 아니 교수 시에서네 아니 당연하죠 시수에니 지금 럼름냥에 천연식에서 신인된 주시에 라면 강수고디 ini jinsir lakdung siya dindiga la rukduwa di dong si taisha yore da lamia sumbu yinni si dira ya jeba chaya ki topdang yore wada san dindiga yinni zane

0: 那么，所以，但是，虽然局面让你到那边，基本上还是被这些学生给制约。另外，各部发布的内容，你看，提前前辈看到了，你确实那边，空档那边准备这边那么多事情，你得熟悉。
1: 다른들 전혀 안 남아 군단 때문에 전에 남들 러브인 상 쇼인 대양 형이 화제하고 다하게 되어서 야배에게 산상 체대 둘이 망도 쪼가를 시합해 둘이 가단 여월 동네에게 샤물을 떠가 저게 매도 잡아 세차 주샤스러의 낭전시도 구통신 영미 아니 봉화 잡아 낭네 아래에게 주바 태보 잡고 잠 시해자와 빠시 인덕 처와시 여바당 영리 보조 제자와 랑신 상신 최라 대바 선남기 빼당 댐바 연대 눈에 추바시 여바인 대답이 연대단 댐베 여경이 세수 러중 조선배 추도 당원입에 최적계 마조 니마 뜻샤라 구충 남사 구속으로 휴바당 니를 아마시 랜송 베베 그냥 오차도 줄 흥수 쇼베 링라 여유니가 자전망에 고진 코라서 뭐가 대성부 망도 중심 하관 제남에 불럭 기드 주벽구 우상 땐데의 견제 초들 펩 람시네 단나젠데 수레 디벌 태모 기겐창 인슈베 아 양천 당예미남라 지불 시드창 두골 결린다네 디베킹도 펴봐 내 숨봤어. 인제 도마중 구투네 니중하게 발 아마시 숨도장 더 숨배 세진이 병하시 여바대 민따바당 나 마와 배대 체네 창마 샘마대와 중 디급 쿠람잠바 게레 생기 미남도 경군 도지창 전에 미케 니엘루마용 유미치나 따디인수네 차대배 천공 여조수 당신 세워시 여와 미배 친이 부중을 대배 미남 지도신 두바랑게 억울라 개중을 시해배 억울 이기식 뒤네 겨 뜻이치도 송라 구쇼 름부칠 쉬세와다를 친 군대인도 재네 균전 쉬배 도둑개상 망도 턴라 퇴당 장대 쉬시 찬라 공부 최대한 따낭 상고양 대쇼지 수도양 낭도 공로총급내 제주소 지바신다 민도월 대중의 구지소 진제 최천년소 제바식여도 민지 야마편내 나공단바인송 대수세를 제배 경공초하게 송도일라 차하게 주내 대인왕내 슬림의 세지도송 대지문진수급 땡도 만년장 대네 그 중세 대민 중间 김진 초도 양바 라마 운제바 나완 칠레당 구공매 창지 김등장바 라당 구석 동의 도가르와 노산 리둡제 니엘제 문진표와 머드워시 대치로 경군 름부치 전해변기 대한당배 람바네 터시 주님도 펩 공로 등라 최대 친보 도시 기도 댄당 불러 진단 남기 도와댁 다망기 제달 편에 땜바 개배 댄주 땜디기 고발의 양보를 치 디급 구공매 차요 나 남기 세워대 나무 에킨시 랭이 슈장 랭마나 송배치 랭바큐 랭와신 송도 코란라 구공매 장 랭바시 송지 여도배 대대네 가교 치마 쇼바서 중도 대제 헌당아베 최조선이 결지천에 김이 럽중 기주제 필지가 나네 채나 군조 땜베 드는시 따버 제도 대응님 견주치당 라멘내조 간대 하겐에 티제 낭데 땜베 구름당 틈벌 레조 고제집에 땜디기 나와 세월제 공무 개발 도지 줘봐 통진소 묘도 추발 줄 대지 배송원 대배 응시당 대조 루이베 루기 왕센진 대니걸 소설 따군당 소설 개발제 셴양 까담 틀리 쭈루기 왕 나르단 자자 세다 권숨 교가 외세 룩다 줄루 드만니지 장양 마실 장양 까르보소기 제나 두마당 개외신이 린진 최산래 지지 혜자 용서 용제 재난 지지 초가 권준